대금신 조왕신 대금신 조왕신 대매사저 조왕미신 아궁이는 금덕이 불을 덕을 것이다 불등엉은 용묘의 다른 두개 세용광지 공격한 두만 대장군 살리감이 대댕장시에 미쳐부살이 휘문에다가 그 공사대를 맞춰 건강의 소멸하니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 백사가 여의